다른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

떨어 비워놨던 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 1만 9만냥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아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논한 뒤